0: 아리랑 토크쇼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김무인과
1: 박영선 인사드립니다.
0: 오늘의 주제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당황하게 되는 두 얼굴의 영어 수거 이야기입니다. 실제 의미와 전혀 달라서 오해하기 딱 좋거든요.
1: 맞아요. 예전에 bring a plate라는 말을 듣고 내가 쓸 빈 접시를 챙겨가야 하는 거야 고민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알고 보니 나눠 먹을 음식을 가져오라는 뜻이더라고요.
0: 그렇죠. 이민 초기에 누구나 겪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당하게 만드는 뉴질랜드의 생생한 생활 표현들을 준비했습니다.
1: 네. 먼저 뉴질랜드의 상징, 양문화에서 유래한 말부터 시작해볼까요?
0: 그러죠. 들으면 바로 얼굴이 굳어버릴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바로 You are a dag입니다.
1: 대그는 양 엉덩이에 매달려 대롱대롱 흔들리는 굳은 똥, 똥덩어리잖아요. 엄청난 욕 아닌가요?
0: 그렇게 들리죠. 하지만 실제로는 너 진짜 매력있고 웃긴다라고 최고로 칭찬하는 슬랭이랍니다.
1: 그냥 직역하면 너 똥이야 근데, 그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요? 정말 기발하고 재밌네요. 또 다른 표현은요?
0: 이번에는 to rattle your decks입니다.
1: 아이고, 직역하면 양 엉덩이에 있는 똥뭉치를 달랑거리다일 텐데 이것도 반전 있겠죠?
0: 네, 양들이 놀라서 급하게 뛰어갈 때 엉덩이에 딱딱한 오물들이 서로 부딪히며

0: 떨락떨락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해서 빨리빨리 움직여 서둘러 라는 뜻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사람보다 양이 많은 뉴질랜드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익살스러운 표현이네요.
0: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첫 곡을 듣겠습니다만, 똥 하면은 이 곤충하고 친근하죠? 개똥벌레. 신영원의 그렇죠. 개똥벌레. 함께 들으시죠.
1: 네.

0: 다음 표현은 하드 케이스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개성이 강한 사람, 독특하고 재밌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1: 보통 영어 표현에서는 하드 케이스 그러면 고집불통이거나 다루기 힘든 범죄자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칭찬하는 정교인 표현이군요.
0: 그렇습니다.
1: 그럼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있나요?
0: 수고는 아니지만 단어 초이스입니다.
1: 설마 선택은 아니겠죠?
0: 아니에요. 초이스는 대박, 최고야, 좋아라는 감탄사입니다.
1: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리랑 토크쇼가 이번에 라디오 스트리밍 순위에서 4등을 했어라고 말할 때 초이스라고 외치면 되는 거네요?
0: 네, 이렇게 초이스는 기분이 좋거나 상대방의 말에 동의할 때 혹은 고마울 때 만능으로 쓰이는 표현인데 그 뒤에 as를 붙여서 강조하기도 합니다.
1: 그러면 choice as, sweet as 뭐 이렇게요?
0: 그렇죠.
1: 네, 김무희 씨 만약에 누가 Bob's your uncle이라고 한다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0: 그게 직역하면 밥이 내 삼촌이다 같지만 당연히 그런 뜻은 아니겠고.
1: 그렇죠. 길을 알려주거나 요리법을 설명할 때 그러면 끝이야. 짜잔 다 됐어 라는 뜻이랍니다. 19세기 영국 수상이 무능한 조카를 낙하산으로 앉힌 사건에서 유래

0: 그랬대요.
1: 그럼 마비 내 삼촌이니까 인생 탄탄대로네. 든든한 백과 줄이 있어 만사형통이라라는 뜻이군요.
0: 맞아요. 초기에는 그런 야유에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뉴질랜드에서도 쉽게 해결된다라는 뜻으로 쓰인대요.
1: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좌회전하고 직진해. 그럼 다음 거야. Bob's your uncle 하면 되는 거나요?
0: 네, 맞아요.
1: 아, 그렇군요. 자, 여기서 두 번째 곡 듣겠습니다.
0: 네.
1: 린이 부릅니다. My Destiny.
0: 들으시죠?

0: 이번에 소개할 수건은 뉴질랜드인들의 필수 표현인 She'll be right입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걱정 마 라는 뜻이에요.
1: 그렇죠. 그럼 여기서 she는 여성이 아니겠네요?
0: 아니죠.
1: 아, 문제가 생겨도 낙천적인 키위 정신으로 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표현이군요.
0: 그렇죠. 다음에 소개해드릴 흥미로운 단어는 바로 샌디입니다. 예쁜 여자 이름 같지만 사실 맥주에 사이다나 레모네이드를 섞은 술이랍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가볍게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 맥주와 탄산음료를 섞은

0: 섞어 만든 영국식 맥주 칵테일에서 생긴 말이래요.
1: 아, 그렇군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단어는 트램핑인데 단순히 동네 뒷산을 가볍게 걷는 것보다는 자연 속에서 배낭을 메고 최소 하루 이상 본격적으로 산과 숲을 걷는 것을 주로 의미합니다.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 흔히 쓰는 하이킹이라는 단어 대신에 뉴질랜드 사람, 키위들은 유독 이 표현을 고집한다고 하네요.
0: 그럼 테와타 피크에 갈 때는 부시워크, 3박 4일로 통가릴로 국립공원에 간다면 트램핑 간다 하면 되겠군요.
1: 네, 맞았어요.
0: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1: 플랫 아웃이에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라는 뜻이죠.
0: 아, 요즘 라디오 방송 준비 때문에 정신없어를 말할 때 사용하면 되겠네요.
1: 그렇죠. 이 수건은 자동차나 오토바이 경주에서 엑셀레이터를 바닥까지 납작할 정도로 꾹 밟고 최대 속도로 달리는 모습에서 나온 말이래요. 자신의 에너지를 100% 다 쏟아부을 만큼 정신없이 바쁜 상태를 뜻한답니다.
0: 아, 또 하나 배웠네요.
1: 그렇죠?
0: 네. 자, 여기서 다음 곡 들어볼까요?
1: 네. 네,
0: 김추자의 노래입니다. 무인도.
1: 네, 이거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들어보시죠.
0: 네.

0: 여태까지 많은 수거와 단어들을 살펴봤는데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니까 문제를 풀면서 복습하고 익히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1: 좋죠. 애청자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세요.
0: 자, 문제 나갑니다. 홈파티 초대장에 브링어 플레이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1: 네, 나눠 먹을 음식을 한 접시 준비해오라는 뜻이죠?
0: 딩동댕. 맞았고요. 바쁜 상황에서 플랫 아웃이라고 하면요?
1: 정신없이 바쁘다, 맞죠?
0: 맞습니다.
1: 친구가 조리법을 설명해 주더니 Bob's your uncle이라네요.
0: Bob이 내 삼촌이다?
1: 그러면 끝이야. 짜잔, 다 됐어라는 뜻이죠.
0: 아, 맞다. 그렇죠.
1: 그죠. 다음 문제는 뉴질랜드의 상징 양문화에서 유래한 유아로 내그는 무슨 뜻일까요?
0: 너 진짜 매력있고 웃긴다라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1: 오, 맞았어요. 그럼 연상 퀴즈. To rattle your decks는요?
0: 양들이 달릴 때 엉덩이에 똥덩어리들이 말라서 딸랑거리는 모습에서 유래했으니까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 서둘러예요. 맞죠?
1: 네, 딩동댕.
0: 자, 후반전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하드 케이스라고 하거나 좋은 상황에서 초이스라고 외친다면요?
1: 네. 하드케이스는 진짜 웃기는 사람, 개성 넘치는 사람이고 초이스는 대박, 좋았어 라는 감탄사입니다.
0: 와, 천재신데요?
1: 그렇죠. 살짝 컨닝했어요. 그렇다면은 뉴질랜드의 긍정 마인드가 담긴 She will be right는요?
0: 다 괜찮아질 거야, 걱정 마라는 키위들의 주문이죠.
1: 맞아요.
0: 네. 여기서 마지막 곡 듣겠습니다. 최성수가 부릅니다. 기쁜 우리 사랑은.
1: 네.

0: 마지막 두 문제 나갑니다. 주말에 배낭 싸서 산속 산장에서 자고 오는 본격적인 산행을 뉴질랜드에선 뭐라고 그럴까요? 하이킹 말고 다른 단어인데요.
1: 아, 뉴질랜드만의 독특한 산장 문화가 담긴 단어, 트램핑이죠.
0: 맞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술자리에서 취하기는 싫고 분위기는 맞추고 싶을 때 주문하는 맥주 칵테일은?
1: 예쁜 여자 이름 같은 샌디입니다.
0: 잘하셨어요.
1: 저희 꽤 많이 맞췄죠?
0: 그렇죠.
1: 네,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은 몇 문제나 맞추셨나요?
0: 잘 기억해 두면은 뜻을 몰라 당황하거나 오해할 일도 없고 현지인들과 대화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두뇌를 움직여주면은 치매 예방에도 좋다니까 집에서 복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목요일 오후 6시 FM 104.7MHz AM 1431kHz에서 방송되는 아리랑 톡쇼를 들으셨고요. 또 웹사이트 www.radiohawksbay.org.nz에 들어가시면 언제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다음 주에는 AI의 어두운 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1: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